함께하는 음악 여행. 습도가 높은 날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면서 더덥게 느껴지죠. 땀의 역할 중에 하나는 공기 중으로 증발하면서 몸의 열기를 식혀주는 겁니다. 습도가 높은 날은 공기 중에 수분이 많다 보니까 땀이 증발하지 못하는데요. 오히려 공기 중에 뜨거운 물 분자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훨씬 더울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땀을 흘려도 개운해지는 땀이 있고 습도가 높은 날에는 몸과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감이 있을 겁니다. 후덥지근해서 지칠 것 같은 요즘, 지금부터 뽀송뽀송 습기 같은 노래들로 여러분의 스트레스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첫 곡으로 류철석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듣고 오겠습니다.

네, 류철석의 내 인생은 나의 것 듣고 왔습니다. 우리말 중에 땀에 대한 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열심히 집중해서 일하면서 흘리는 구슬땀도 있고, 힘들 때 흐르는 비질땀도 있고, 버거울 때 흘리는 진땀, 긴장할 때 나는 식은땀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는 모든 분들께서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노래들로 응원하겠습니다.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리예화의 너뿐이야 듣고 왔습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기다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 목소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 애교가 많은 사람, 곰 같은 사람 모두 제각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다른 느낌의 사람들이 주는 행복도 모두 다릅니다. 만나면 웃음이 나오게 하는 사람, 만나면 애처로워 보이는 사람,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는 느낌의 사람, 그리고 만나면 마냥 행복한 사람, 시간이 가는 게 너무나 안타깝게 만드는 사람, 이렇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주는 공통점은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기다리는 행복으로 불행하게 살아야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다림이 있어 행복한 하루입니다. 사랑이 있기에 기다림이 있고 기다림이 있기에 행복이 있는 것을 오늘도 행복을 얻기 위해서 기다림을 시작합니다.

네, 김선희 가수의 우리 사는 세상 듣고 왔습니다. 여름철에는 낮에 무더위에 지친 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전반적인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는 격한 운동보다는 몸을 진정시키고 숙면을 돕는 음식을 챙기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는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숙면에 도움 주는 식단이 중요합니다. 아래 꿀잠을 부르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추입니다. 흔하게 먹는 상추에는 진정 효과 성분인 락토카리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상추쌈이나 상추 샐러드를 먹으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분은 특히 로맨 상추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불면증이 심하다면 물한 컵에 3, 4개의 큰 상추 잎을 넣고 15분 동안 끓이다가 박하 줄기 2개를 넣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모금 마셔도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치도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참치의 풍부한 비타민 B6은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B6은 멜라토닌과 세로토닌 생성에 필요하기 때문에 수면 비타민이라고도 불립니다. 비타민 B6은 참치를 비롯해서 연어나 광어 등 생선에 풍부합니다. 그리고 아몬드도 좋겠습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전 마그네슘 보충제를 먹을 성인은 더 빨리 잠들 수가 있고 숙면을 취하고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몬드에는 마그네슘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마그네슘은 량질의 수면과 뼈 형성에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아몬드를 먹으면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도 숙면에 좋겠습니다. 시금치나 케일 등 녹색잎이 많은 채소에는 칼슘이 풍부한데요.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사용해서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드럽고 건강에 좋은 시금치는 나물 무침이나 샐러드 등으로 저녁 식사에 곁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우도 숙면에 좋겠습니다. 새우나 랍스터 등 갑각류는 숙면에 도움을 주는 필수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공급해 주는데요. 주 1회 이상 해산물을 먹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잠을 잘잘 수가 있고 또 다음날 아침에 인지 기능도도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두도 숙면에 좋겠습니다. 호두는 수면과 각성 주기를 설정하는 생체 시계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호두에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립토판이 매우 풍부합니다. 또 요제품도 숙면에 좋겠습니다. 요제품이 량질의 수면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은데요. 치즈나 요거트, 우유 속의 칼슘은 뇌가 트립토판을 사용해서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도와주고 또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데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모마일차도 숙면에 좋겠습니다. 카모마일 차한 잔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숙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차는 신경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데요. 약한 진정제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인 글라신이 들어있습니다. 네, 모두 잘 챙겨 드시면서 오늘 밤도 꿀잠 자길 바라겠습니다. 렘수원의 밝은 빛이 열을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성책방의 저명입니다. 감성책방 오늘 시간에는 계속해 현총화 작가의 단편소설 신데렐라 언니들의 세 번째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후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회사를 위해서. 아니야.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다.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좋아. 하지만 다음부터는 회의 전에 미리 얘기하는 게 좋겠어.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안에 담긴 의미는 약간 뼈를 때렸다. 그녀는 오늘 저녁 후배가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차라리 잘 되었다 싶어서 걸음마저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지하 주차장 그녀의 차 옆에서 후배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그녀의 발망 자켓을 입은 채로 그 시절 김미라는 선배를 좋아했다. 좋아했다는 말은 너무 가벼워서 정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선배를 동경했고 닮고 싶었고 이해받고 싶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녀는 직장이라는 세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계산적인 공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어도 선배만큼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거라고 믿었다. 선배는 늘 바빴다. 그러나 그런 다망한 생활 속에서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다. 회의실에서 자료를 넘길 때도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심지어 팀원들에게 일을 지시할 때조차 모든 동작이 다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런 선배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버틸 수 있는 회사 생활의 정답이 저기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 기획팀에 배정받았을 때 그녀는 기대가 컸다.

0: 단순한 서류 정리나 일정 관리도 배움의 일부라고 믿었다. 나중엔 교회관도 전략도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그래야 하지 않나. 그녀는 팀장과 어시스턴트 사이는 그런 관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항상 자신에겐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만 주어졌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고, 결과 역시 공유되지 않았다. 그녀가 처리한 자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그 다음 관계는 무엇인지 묻고 싶어도 선배는 늘 바쁘다는 이유로 대화를 끊었다. 미라 씨에게 교회관 작성은 아직 빠르지 않나요? 지금은 기본을 더 익히는 게 중요해요. 선배의 말이 처음에는 조언처럼 들렸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그건 차단에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다른 팀 어시스턴트들이 차츰차츰 실무에 참여하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복도와 프린터 사이를 오가야만 했다. 대신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업무를 배웠다. 그녀는 밤마다 회사 서버에 올라온 지난 교회관과 보고서들을 열어보았다. 누가 어떤 논리로 자료를 구성했는지, 어떤 표현을 쓰면 박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는 확률이 높아지는지, 회의 중에는 발언하지 않고 사람들이 반응을 일일이 지켜보고 기록했다. 누가 웃고 누가 얼굴을 찌푸리는지, 무슨 말이 회의를 끝내고 어떤 말이 분위기를 망치는지. 그 과정에서 박종훈이 조금씩 말을 걸어왔다.
1: 요즘 야근을 많이 하네. 이 자료 미라 씨가 정리한 거야?
0: 그의 말투는 가벼웠고 관심은 지나치지 않았다. 그녀가 몰래 공부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챈 것 같았다. 가끔은 파티션을 지나치다가 그녀가 작성한 문장을 슬쩍 고쳐주기도 했다.
1: 이 표현은 좀 그래. 여긴 근거를 하나 더 붙이는 게 좋을 거야.
0: 딱 거기까지였다. 하지만 그 한두 마디가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적어도 누군가는 그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아보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녀는 날이 갈수록 박종훈에게 호감을 느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신뢰에 가까웠다. 그러나 그 감정이 어디로 이어질 수 없는지는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선배와 박종훈 사이의 소문은 굳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늘 들려왔다. 함께 점심을 먹고 늦게까지 남아있고 회의실에서 문을 닫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모두가 알고 있었고 모두가 모른 척했다. 그녀는 선을 넘지 않았다. 그건 계산이 아니라 본능에 가까웠다. 그녀 스스로가 너무 구차하고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맹세컨대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다. 문서함에 자료를 반납하고 나오던 길에 회의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냥 지나치려다 멈췄다. 그녀의 이름이 들렸기 때문이다. 미라 씨는 좀 너무 티나지 않아요? 선배의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에는 여느 때의 무심함보다 살짝 신경 쓰여 하는 말투가 섞였다.
1: T라니? 무슨 T?
0: 어떻게 말해야 하지? 너무 애쓰는 느낌? 웃어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 조금 촌스러워서요. 맞다. 촌티라고 해도 되죠, 뭐.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귀가 멍해졌다. 그렇게 지적이고 고향이 있어 보이던 선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 뭐 그래도 열심히는 사는 애 같던데.
0: 박종훈이 말끝을 흐렸다. 그건 인정해요. 근데 회사는 열심히 살고 노력만으로 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회사 분위기라는 게 있죠. 선배의 말은 조용했고 부드러웠다. 그래서 더 날카로웠다. 그 날카로운 지적들은 잘 드는 비수처럼 사정없이 그녀를 찔렀다. 가끔 보면 저런 애들이 욕심이 많아요. 회의실 문은 그대로 열려 있었고, 그녀는 차마 지나갈 수 없어서 그 앞에 그대로 서 있다가 되돌아섰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종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그저 둥뒤에서 두 사람이 웃는 소리만 남았다. 그날 이후 그녀가 선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 선배가 그녀를 배척하고 있다는 건 전부터 희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싫어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일을 배우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마음마저도 없어 보이는 사람의 욕심으로 취부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버텼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더 조용해졌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성실하게 일했다. 선배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차곡차곡 실력을 쌓는 것이 선배에 대한 유일한 복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쯤, 그녀는 이상한 눈치를 챘다. 그것은 바로 박종훈에게서 오는 의미심장한 눈빛이었다. 처음에는 그날 자기를 비웃던 생각이나 박종훈까지 멀리했다. 하지만 어느 하루 그녀가 몸살 기운을 참으며 선배가 지시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박종훈이 그녀의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1: 미라 씨, 좀 쉬어. 예림 씨는 자신이 워커홀릭인 것도 모자라 팀내 직원들을 다 똑같이 부리려 드네.
0: 박종훈의 말에는 약간의 나무람이 섞여 있었다. 괜찮아요. 마무리만 하면 돼요. 그녀는 열이 올라 화끈거리는 얼굴 언저리에 손을 올리며 뒤로 몸을 젖혔다. 박종훈은 약봉지를 내려놓고 그녀의 컵을 가져가더니 따뜻한 물한 잔을 따라왔다.
1: 그럼 약이라도 먹고 이래. 요즘 날씨가 변덕이 많아서 감기 걸리기 딱 쉬워. 너무 늦게 들어가지 말고.
0: 박종훈의 친절은 거기까지였다. 아픈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준다든가, 같이 병원에 배동해 간다든가 하는 수선은 떨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정도의 선이 더 좋았다. 누가 당장 마주친다 해도 어색할 것 없는 상사가 직원에게 대한 적당한 배려. 그녀는 그 배려 뒤에 숨은 박종훈의 태도에 작은 곤혹을 느꼈다. 선배가 왜 보살 것 없는 그녀를 신경 쓰는지 어렴풋이 알것 같았다. 이튿날, 선배와 박종훈은 같이 밥을 먹지 않았다. 사내에서도 서로 찬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갔다. 아무래도 둘이 심하게 다툰 것 같았다. 박 대표가 선배를 불러가더니 한참 후에야 사무실에서 내보냈다. 선배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다. 새삼 선배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봐도 박종훈의 업무 능력은 박 대표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선배는 회사 초창기 창업 멤버였다. 선배가 박 대표에 대한 충성은 어디까지나 박종훈에 대한 마음에 기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박종훈은 카사노바였다. 사내는 물론 거래사 여직원들에게까지 박종훈의 박에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선배는 꼭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신데렐라처럼 직급이라는 호박마차를 타고 명문가의 무도회에 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녀가 보기에는 박종훈은 그닥 훌륭한 왕자가 못 되었다. 퇴근 시간이 거의 될때 선배가 그녀를 불렀다. 미라 씨, 이 보고서 서식 통일해 주세요. 폰트는 모두 나눔 고딕이고요. 제목은 14포인트로요. 하필이면 퇴근 시간에 일을 시키는 선배가 야속했지만 그녀는 일단 대답했다. 10분 정도면 수정 완료될 업무량이었다. 그녀가 나가려고 하는데 선배가 다시 그녀를 불렀다. 그리고 컨퍼런스룸 예약 확인 부탁해요. 커피는 블랙 아메리카노 10잔 준비해 주시고요.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항상 그런 식이었다. 퇴근 후에 엄

암호적인 미팅이라니 이건 선배인 정예림만이 할수 있는 횡포였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머리를 들었다. 저 선배님, 죄송하지만 미팅 부분은 다른 분께 부탁해도 될까요? 제가 감기 몸살이 와서요. 선배는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래서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고 싶어요. 약국 문 닫기 전에 약도 지어야 하고. 그녀는 문득 퇴근 시간이 되어도 퇴근하지 못하고 구구히 부연 설명을 해야 하는 자신이 가긍했다. 요즘은 배달 앱으로 시켜도 약이 다 오지 않나? 선배의 말이 짧아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약사한테 직접 증상을 얘기하고 약 받고 싶어서요. 선배는 그녀를 한참 응시했다. 그녀는 감히 머리를 들지 못했고 한참 지나 선배가 입을 열었다. 그래. 그러면 미라 씨는 먼저 들어가. 대신 오늘 중으로 지난달 모든 거래처 인보이스 정리해줘. 내일 아침 회계팀에 제출해야 해서. 이건 분명 직장 내 이지매야. 공적인 일로 사적인 보복을 감행하는 거지.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혹시 박정문이 뭐라고 했나? 아니면 어제 박정문이 자신에게 베푼 그 작은 친절을 누가 꼰지르기라도 했나? 선배에 대한 콩깍지는 이미 벗겨졌다. 이제 그녀에게 선배는 천사의 탈을 쓴 마귀 할멈 같았다. 대놓고 괴롭힌다면 그녀로서도 대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선배의 이미지는 달랐다. 그녀의 마음을 부수는 일은 폭발처럼 일어나지 않았다. 선배의 보복은 조용했고 예의 바르고 누군가의 배려처럼 포장되어 있었다. 그녀가 선배에게 왜 그러냐고 따져 묻는다면 오히려 그녀가 아다모끼가 되어버린다. 선배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선배의 괴롭힘은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치명적이었다. 혼자 남아있는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건 분노가 아니라 아프면서도 끝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굴욕감에서 비롯된 전율이었다. 먼저 들어가라는 말이 배려처럼 보이지만 내일 아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무형의 압박, 그 이면에는 마치도 선배의 냉소가 스며 있는 듯 했다. 너처럼 없는 애들은 말이야, 아플 자격도 없는 거야. 그녀는 눈을 감았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차가운 다짐 같은 것이 가슴 언저리에 맺혔다. 후배가 정여림의 집에 들어와 산지한 달째다. 처음에는 일주일만 있겠다고 했었다. 습기찬 새집이 몸에 좋지 않으니 조금만 쉬다 가겠다고 그 말을 할 때, 후배의 눈에는 임시로 머물 자리를 구할 애원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어쩌면 그건 그녀가 보고 싶어 했던 눈빛이었는지도 모른다. 한 달이 지난 지금 후배는 그녀의 집을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여기고 있다. 아니, 자기 집보다 더 편안해 보인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녀의 두통은 주말 아침에 더 심해졌다. 그녀가 아직 침대에서 눈을 뜨기도 전에 주방에서 후다닥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주말에는 점심까지 자야 하는 그녀의 패턴을 무시하고 후배는 이른 아침부터 아침을 해먹느라고 야단이다. 언니, 깨났어요? 커피 내렸어요. 아, 근데 원두가 다 떨어져서 인스턴트로 타왔어요. 어차피 카페인은 똑같잖아요. 유리잔에 담긴 탁한 갈색 액체를 내미는 후배의 얼굴에서 후배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시선이 고정된다. 이 반지 어제 청소하다가 발견했어요. 다이아가 너무 예뻐서 잠깐 끼어봤는데 언니 안 끼면 오늘 나한 분만 빌려줘요. 친구 모임이 있거든요. 청소.

그말한번뻔뻔하다. 후배가 청소를 한 적이 어디 있는가? 다만 그녀의 물건들을 뒤지고 관심 가는 것을 꺼내 마음대로 쓰고 그게 전부였다. 그거 진짜 아니야. 모의사 나이트야. 그녀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불통해진다. 후배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지만 금세 화난 미소를 지으며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아, 다이아아니군요? 그런데 언니, 그러면 깊이 넣어두지 말고 빨리 끼세요. 물건은 쓰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이사나이트가 다이아 버금의 경도를 자랑한다는 것과 그 반짝임이 다이아보다 더 예뻐서 요즘은 결혼 예물 같은 평생 반지로 구매하기도 한다는 것을 후배는 평생 모르고 살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